0: 예, 이거는 금융위와 금강원발 인재다. 우리 국민을 말이죠. 월세 난민 주식 거지라는 이 이종 세트를 완벽하게 완성해가는 그런 책임이 있다.
1: 韩国金融委员会委员长李义远29号表示，深感责任重大，并致歉。
2: 금융시장에 우리 금융당국이 최종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께 신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.
3: 我想养条啤酒肚，
4: 我得吃清淡点儿了。
5: 想科学减重，问问蚂蚁阿福体质秤连接阿福定制健康减重方案，专业健康 AI 蚂蚁阿福陪你一起科学减重。
6: 鲁花5S 压榨花生油，去除黄曲霉素技术发明专利，鲁花荣获国家科技进步奖。滴滴鲁花，香飘万家，健康全家。
7: 随时随地全速传输，海量存储空间，提供丰富 AI 能力，联通云盘，体验更智能。
8: 哎，碰一下钱就付出去了，这靠不靠谱啊？
9: 手机要先解锁呀，再说人家24小时数据监测着呢，靠谱得很。
10: 解锁手机，碰完环，碰一下
9: 放心吧，
8: 那我就放心了。
7: 随时随地全速传输，海量存储空间，提供丰富 AI 能力，联通云盘体验更智能。
11: 福临门亚麻籽油采用高分抗氧技术，99%有效保留 Omega 3亚麻酸，烟点超200摄氏度，煎炒烹炸拌，每克都营养。天天亚麻酸，年年福临门。